0: 가루 땡과스. 땡과스 믿어요?
1: 땡과스. 도호바 대기니 반 안에서 후레칸. 와 큰기도 안에서 에잉 안 텐디드라 에피스크. 시드라 텐드나 마니 온다. 보나세고 하가세게 까이트노 세이케 잉잉잉시사. 마디레 하사 크레딩 무하바디데 카이틴스팅 우리세이프 하케세 카이한 아사프라. 후두마이게 도호바 안가 코이치 뭔가 크잉 마세이 카이우야 닥사 오프네티 후이디 우이하이. 또 허바 세이바 마 와디 하루 우마트라 옴디 와디 바디 케 세이바 호트마 우리카 후 세이케 니헤 미드레야 카 후바 코세 카 후 우리 세이케 노케 카방마이 데케 카 하이세 파이프 미드레야 카후 마디 이 세이구 틴 우리로 고 틴이 사 옴프나 디 텐 사츠케 쿠비 하이 옴 무사 이스카 이오 마파 카메르토 마디 텐 드라 우크나 ke i nga sai ka to khwa ma wa te hare kai se ge palangre khai ge tin ge kona khare ten de u taw ma uri sai ke ne khimetre ka hu pa asa sai ke ta ti chinet nam si dura sai na ngi sing wa chu u mung ka khwen ka ngan de tai um sing nga sai ba kai sa kai ida ti da nga pa si ti si u ti stul di hya ra khwen um de mu ti hu mai di ti ta nga ma ba ma ri na khwa i sa di stul di to khwa ma wa te hare ma khona sa du khobi ra di kin kai ram so me ti ti khona ra mai wa ma khoge ti de gi to khni ba guro o le vit pin san ani za khon an kai kan kan
0: Trabalho.
2: Good news for pensioners. Express Credit now offers loans to pensioners from selected registered pension funds. You qualify for a 5-month term loan of up to 32,000 Namibian dollars. Applying is simple. Just bring your ID or passport, proof of pension income, such as your membership letter or latest fund statement and your last 3 months bank statements. Call 081-95-00500 or visit any Express Credit branch to find out if your pension fund qualifies. Express Credit. Money when you need it.
3: You know what happens on the bench? Nothing. So get your money off the bench and into the game with a Nedbank Gold Bundled Account. Take up an overdraft, sign up for digital banking, or switch your debit orders and stand a chance to win monthly prizes and a dream getaway worth 50,000 Namibian dollars. It's time to get money fit. See money differently. Nedbank. We're a licensed FSP and registered credit provider. T's and C's apply.

보이나 진 나온다 CPA 강의 파이기 가만히 합사 강의 이봐 제사 가이 소바 우이다는 아이 봐봐 디 아이스 아이 가마 아다 후가 트위 문인 아이리 사스 강의 파이기 마바다 아이 가우사 세마 아이 봐봐 아스네 카이사 이다 많이 아이 파리 간간 시대기라 마카이 사파스 파르마 오 가쿠베 문 안카이다리 마카이 사파스 파 오스 오세다기라 간간 시티 위아오 딘 아르마스케스 하 치스 카이사 마카이 파파이 투세 하바데 아이 기다 기다 기다 내 두고서 스케 폼 감사 시트